양생. 새 양살을 파. 왕노 아빠마 아부어 아부어 아부어 아쇠외노. 아쇠외노 뭐냐. 에디에디 누구니 파파 오냥고 버디 포머치 아니는 워. 오치마 호메 바디 카세. 새 양살을 허마 아부어 아쇠외. 아니와라고. 아니와리우. 에조마싸오. 엄마 마디